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 근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형 영업센 골아주난 고갤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 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정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못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흥글건디 나도 손흥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벨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홍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명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0: 얘기 참 별일이야 유치하잖냐
1: 그냥 아는 사람 얘기
0: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잡아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나 너무 진지한가?

What's my role in this society? All this 20 바퀴나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이 목표가 된 적은 처음이었지. 그 낯선 곳은 날 집어넣고 now I'm suffering. 변수가 많은 건 피해. 그게 내 BS. I still check by Nietzsche.

What's my role in this society? All this 20 bucks, 안쪽이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공부도 별로 안 하지. Irony, I see myself through the eyes of me. 사람이 목표가 된 적은 처음이었지. 그 낯선 곳은 날 집어넣고 now I'm suffering. 변수가 많은 건 피해, 그게 내 BS. I suspect by Nietzsche.